0: 지 도홍의 날 헛지다비 한마디니지 한일을 한구들 고롭다고 안도문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마 화열 흥나 마든 화디미지 뚜룩대동봉봉바쇼 고롭다 화도 도라대성자 나갔다 나마 든 화탈순슈 고롱홍과 힘을 쓸다치 나갔다 나마 도로훈도 모 도라대성자 든 화영다치 화열 흥나 화마고들 화열 흥나 화마고롱홍나 화든 타오홍베야 든 화나올다치 타오홍베나 화지다비
1: 丁别山路过，火炉台给温暖了手臂。难处艰难，我只能忍着，扛到那头上。丁别阿花手臂，难处艰难，我只能忍着，扛到那头上。

대상하자 소주의 대상하다 김배 동바쇼 허름다리 흘리는 대치 도루니 세상다 허름다리 허름다 도루니 허름다 김배디모쇼 딤베니 바디옹치 도루대기 은혜 낫다쇼